0: សីគុណខ្មែរគូទី6ដែលជាគូអន្តរជាតិកម្ពុជាចិនទឹកទី2 round 2
1: បាទទឹកទី2
2: song song ទី2 回合比赛开始
1: របស់ Valley Low បាទញ៉ាឆ្វេងទាត់ឆ្វេងរបស់ Valley Low បាត់តងទាត់កាប់ជើងក្រោមស្ដាប់ដាក់ជើងក្រោមរបស់បាត់តងវាយឆ្វេង
2: តែស្ដាប់របស់ Valley Low ឃើញដល
1: ់បាទញ៉ាមួយ
2: ឈួរឆ
1: ្វេងរបស់បាត់តងគាត់សងរបស់ Valley Low បាទញ៉ាមួយ
2: ញ៉ាតែចោល
1: ជ័យបាត់តងបាទ Valley Low ញ៉ា
2: 中段先扫踢，
3: 其实左阿里头打得谨慎了，
2: 对，
3: 没有以前那个冲劲了。
2: 是。
1: 嗯，
2: 要是一扫跟上来，
1: 其实
2: 确实啊，今天的表现也是比较的硬，动作方面是非常的硬了。
1: 护
2: 给低扫。又是一个后手压中线给扫踢。
1: បាទសើវ៉ាឡូជាខាងលើចាញ់រួចក៏មិនរួចអត់រួចកាប់ជើងក្រោមស្ដាំថែមរបស់ឈុតស្រីបន្ទងសើវ៉ាឡូ
2: វិញជួយជួយដេញឈរ
1: បន្ទង
2: បន្ទងកាជួយ
1: បន្ទងសើវ៉ាឡូ
2: ដល់ដល់目前为止还是更多的以单击的进攻
1: បាទលោកកញ្ញាកដាញេបបៃសិន
2: វ៉ៃ又是一个下压的击腹动作连续的去点前手打对手的中线也迫使
1: 新
2: 胡特这边改变了一下自己双手的抱架还是打得蛮聪明的左阿里
1: 头
2: 顶膝到内围身体的重量压在了左阿里头身上裁判把两个人给分开进入到比赛当中
1: 西
2: 湖特今天的右手啊压的还是比较的重啊是就是自己的后手去打中线的这个过程左阿里罗其实一直在防守端都做得不错所以他的防守端这场比赛我倒不大替他担心
3: 是相互顶膝
2: 但是有一个问题就是其实到目前为止我们来看左阿里罗很少有能够真正的把对手给打透的这个过程
1: 又是
2: 扫踢上来去抓迎击这前手打得不错啊但是齐胡特这边抓迎击的能力也确实很强啊就是对手前手一过来就是因为他们不管是打泰拳还是打高棉拳的前手这个在抱架的时候拳风的角度会有一定的变化虽然泽阿里罗今天点前手的这个过程还算是比较顺而且他也发现了这个路径就是前手去直线连续的去点对手那点完对手之后呢就会有一个问题就是自己的前手点完后手没有跟上的时候对手的后手已经爆了确实
3: 的迎击比较快
2: 对而且几乎的出拳的这个速率也确实会比较快一些
3: 是